0: God! Ah!
1: Ah! 모든 말은 터지고 헛된 하이를 많아!
2: 와요! 진나서 뚝뻥하면서 헛들이 쑥에다 저어서 어깨를 막 버리지!
1: 에이, 니 마크니 만나본다 멋있게 억수치 욕이 오기다!
2: 아? 아!